그 어떤 노래라도 시가 되는 계절 9월이 열렸습니다. 이 땅의 시인들이 노래하는 9월의 풍경도 다양한 모습인데요.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느 들녘에서 지금쯤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라고 이채 시인은 9월에 꿈꾸는 사랑이란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알알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 라고 시인은 이어 노래했는데요. 하늘을 우러르며 기다리는 결실, 시인이 노래했듯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이 9월은 아무래도 한층 낮아지고 겸허한 모습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보호사 1장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입니다.

여백의 미가 있어서 마음 풍성하게 해주는 음악이죠. 원래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여기에 대금을 곁들여 연주했습니다. 보허사 1장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호예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장가죠. 한강 정구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을 벗삼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화자가 자신의 임무가 있고 국가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선공후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노랫말을 장별로 나누어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초장, 강호의 기약을 두고. 강호는 자연을 말하죠.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 이렇게 기약을 했지만 2장, 10년을 분주하니. 10년을 바쁘게 살다 보니. 3장, 그 모른 백구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 나의 속마음을 모르는 흰 갈매기는 늦게 온다라고 하겠지만 4장과 5장, 성은이 지중하시니

간이 좋습니다. 저도 어제 비올때 대금곡 들으면서 한참 마음 풍성해 했었는데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또 1007님께서 9월은 오전 6시 출근 예정으로 알아서 9월에는 국악산책을 다시 듣기로 함께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9월에 오후 12시 30분 출근으로 배정됐어요. 9월도 본방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해요. 스케줄 근무가 변화가 많아서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삶이지만 국악산책과 본방이든 다시 듣기든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오전 6시 출근 쉽지 않은데 참 시간이 늦춰져서 다행이고요. 무엇보다 본방 사수가 가능해져서 더욱 좋네요. 우리 1007님의 본방 사수 정신 환영합니다. 또 봄봄님께서 9월이 시작되어 기분 좋습니다. 이번 9월도 송지원의 국악산책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늘 기분 좋은 봄봄님 문자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송지원의 국악산책이 7주년이 됩니다. 모든 분들도 내일도 함께 산책길 해주실 거죠? 이번에 노래 한곡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초당 뒤에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소적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뭐죠? 이번에 노래 한곡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초당 뒤에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소적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한 해의 풍흉을 소적새가 우는 소리로 점치곤 했습니다. 소적새를 소치 적다는 소적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풍흉을 점쳤다고 하죠. 소적새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들째님께서 생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음악을 그 즈음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초실리님께서 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8월 30일 저녁 둘째 며느리가 다섯 번째 손자를 출산했습니다. 이목구비는 뚜렷한데 교육으로 예로서 사람을 만들어야겠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출생 20여 시간 된 사진입니다 하셨습니다. 먼저 와 박수 제가 축하드립니다. 요즘 귀한 손자 얻으셨네요. 아 다섯 번째 손자면

반복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치,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행위는 깊은 내공을 요하는 일이라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실증을 내기 마련이고요. 끝까지 반복해서 하는 행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건 마땅한 일이라서 음악 연주의 그 특성을 아는 이라면 반복의 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복의 기술이란 글을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걷기, 양치질, 자전거 타기 등등. 혼자 힘으로 처음 두 발로 서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 뒤에 비로소 당신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 기어서 출근해야 했으리라.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없이 많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잠들 때마다 매번 불을 끈다. 들숨과 날숨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반복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끝난다. 음악에도 반복이 있다. 반복해서 듣거나 연주하는 부분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반복도 있다. 어떤 부분은 수천 번씩 반복해야 익힐 수 있고, 그럼에도 연주자는 그것을 해낼 거라 100% 확신할 수 없다. 어려운 마디는 연주할 때마다 긴장이 흐른다. 어떤 동작은 몇 년씩 연습해야 자연스러워 보인다. 바이올린에서 올바른 음을 내려면 단순한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해야 한다. 한마디로 음악을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연습과 반복은 때때로 지겹고 힘들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뮤지션이라면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알 것이다. 연습 그리고 반복. 피트니스의 경우 100kg 무게를 들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팔이 부러질 수도 있다. 뮤지션은 100kg을 들어올릴 일이 거의 없지만 그 대신에 손가락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반복은 성공의 열쇠다. 반복할수록 연주는 샤워나 양말 신기처럼 몸에 밴다. 몇 년씩이나 반복하고 연습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100%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한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집에서 음반으로 완벽한 버전을 들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라이브 콘서트에 간다. 왜 그럴까? 반복 때문이다. 끊임없는 반복. 팬들은 반복을 사랑한다.

아직 루틴으로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반복의 기술을 통해 비로소 공연 중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니 연습이 완전해진 네 번째 공연을 보러 가라. 밴드는 더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 악보가 완전히 몸에 배면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수없이 반복한 노래 안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어넣는다. 반복의 기술이여 영원하라. 반복의 기술 만세 만세 만세.

아, 이번 달에는 독작 말고 어울려 건배하시죠. 1007님도, 9753님, 9735님도 한잔 하시죠. 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요즘 우리 국악산책이 축하할 일이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 닉네임을 월화독작으로 쓰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월화독작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출석반장 마들째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네요. 그러시면서 또 지초실님 축하도 해주셨어요. 언제나 그렇듯 모든 생명이 귀합니다. 지초실님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 반가운 그런 소식들 고맙습니다. 또 빨강머리애님께서 송지원님의 산책길 7주년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듣는 산책길,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또르르 구르듯 교수님의 목소리가 또르르르 굴러 제 마음속으로 쏙 굴러 들어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7주년 이브날인데 이렇게 미리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내일 당일날에도 다시 축하해 주실 건가요? 네. 아,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 PD가 태평가를 듣고 싶어서 바로 골랐어요. 전숙희의 노래로 경기민요 태평가 바로 듣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축하하는 분위기라서 경기민요 태평가로 활약한 마음 함께 나누셨는데요. 오늘 같은 흐린 날씨에 마음 화창하게 해주네요. 전숙희의 소리로 태평가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박대성류 아쟁산조 준비했습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는 그의 스승 한일섭의 아쟁산조와 그의 매형 한갑득의 검고산조 그리고 김영철류 철연금산조의 가락 등 좋은 가락들을 수용하고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박대성류 아쟁산주 들으셨는데요. 활대를 쓰는 법이 특별하고 세련되게 들리죠. 깔끔하면서도 유연한 운궁법을 구사하는 분입니다. 박대성의 아쟁, 박포한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내일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겠군요. 조용히 듣고만 계셨던 분들의 사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내일이 산책길 7주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화공 대목입니다. 화공, 불로 공격한다는 의미인데요. 적벽에서 벌이는 화공, 적벽대전 이야기입니다. 적하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화공 대목입니다. 화공, 불로 공격한다는 의미인데요. 적벽에서 벌이는 화공, 적벽대전 이야기입니다. 적벽대전은 불과 바람의 싸움인데요. 조조의 백만 군

들어 죽고 댁댁 흐르르 흥굴다 불산 낙상아야 가삼 쾅쾅 두 다리 다 죽고 가다가 죽고 조다 죽고 실없이 죽고 어이없이 죽고 가이없이 죽고 허망히 죽고 꿈꾸다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부시럭 부시럭 끌어

아버님, 나는 3대 뽁뽁뽁뽁 기어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0: 이것이 웬일이냐? 왔다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머리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 뒤에다 붙여라. 나 죽겄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도망하는 조조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묘사됐죠. 판소리 적벽가 중에 화공 대목 최수정의 소리였고요. 박근영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사자춤과 풍물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 사자춤과 풍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실제로 사자춤을 추는 음악을 반주하는 실황 자료라서 생생한 현장의 연주 무대가 그려집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일부만 들어볼게요. 사자춤과 풍물 권설후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미물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영장 사랑을 몰라보고 함부로 달라들어 해꼬지하려는 너 같은 고얀 놈이 어디 있느냐? 너 도대체 무슨 짐승이라고 하냐? 옳다, 이제 알겠다. 이후부터 성인이라면 기린이라고 군자가라면 봉인한다더니 우리 스님 나셨으니 네가 바로 기린이 이러구나. 어? 그게 또 아니

한결 차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9월도 결실의 계절로 달려가는 즈음이라서 여전히 바쁘겠죠. 시인의 말처럼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이라 했는데요. 알알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를 위해 마음 다독이며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마음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소울소스 및 김유리의 스왈로우 더 함께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태승님께서 범 내려온다 김보람 예술감독님 어서 나오세요 하고 지금 벌써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춤이라고 하면 흔히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떠올리죠. 하지만 오늘 모실 분은 살아있는 존재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춤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치 밴드와의 협업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그 한 장면으로만 기억하고 얘기하기엔 이분이 춤으로 살아온 시간이 꽤 길고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춤으로 자신의 존재를 관통하는 안무가이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예술감독이신 김보람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1: 네.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0: 마음에 드셨어요?
1: 네. 저.
0: 아, 진짜. 아니, 지금 뭐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이미 뭐 춤을 좀 잘 알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안무가 김보람 하면 뭐 이미 끝났고요. 그게 아닌 그냥 대중적으로 우리 안무가를 만나보신 분은 봄 내려온다의 그 진짜 춤이 정말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춤추는 그분 이렇게 그렇죠. 알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게 이번엔 직접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네. 소개해 주실까요?
1: 뭐 일단 봄 내려온다가 저한테는 이제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은 느낌도
0: 꽤
1: 있고
0: 지났죠. 아, 네.
1: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유행이라는 게 너무 훅 들어왔다 사라지는데
0: 맞아요.
1: 그것보다는 꽤 또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네.
1: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에서 이제 춤을 추고 또 안무도 하고 하는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티셔츠도 아주 예쁘고요. 네. 네. 아니 제가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굉장히 활발하게 영상도 쭉 올리고 계시잖아요. SNS에.
1: 네.
0: 그래서 찾아봤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밤새 할 뻔했어요. 그 영상에 중독돼가지고요.
1: 그러게요. 그냥 네. 저희 사실 평소에 연습 영상인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0: 네.
1: 감사하죠. 네.
0: 누군가 그 밑에 뭐 막 그 댓글 이런 거 써놓은 것도 봤는데 관절염 유발자다. 앰비규어스 댄스

0: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1: 그죠.
0: 예. 네. 네.
1: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0: 네. 잘 지으셨네요. 2020년에 이날치 밴드에 이어서 2021년에는 콜드플레이와도 함께 했었고, 대중들은 이제 뭐 그런 굉장히 오래 뭔가 장면으로 기억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켜켜이 계속 그 춤의 역사를 쌓아왔고, 그 안에는 앰비규어스라는 방금 말씀 주신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그리고 안무가 김보람님께서는 이거 좀 큰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춤을 추구하면서 이제까지 오셨을까요?
1: 어떤 춤이라고 하기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0: 네.
1: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춤을 되게 좋아했어요.

댄스 컴퍼니와 김보람이라는 안무가가 어찌 되었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대중에게 굉장히 더 알려지고 인기를 얻게 되는 어떤 시점이 분명 있었고 그 일은 되게 고맙고 힘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더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예술가를 또 한정 짓게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많은 청취자들이 갈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잘볼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SNS에 올려주신 그 매일매일 같이 웜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인 춤을 들어가기 전에 매일 하는 그 연습 장면이 연습이 아니라 실제 어떤 작품의 안무 같은 느낌을 주는데

0: 이제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이 작품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달에 있고 또 10월 달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한 번 더 해서 제가 이제 살아있는 마지막 살아서는 제 솔로 공연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1: 아, 그 왜 규정 지으셨어요? 또 모르죠.
0: 아, 저는 혼자 추는 걸 연습을 좋아하지 공연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네. 사실 작품 활동도 친구들하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아, 이 작품이 거의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1: 네.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 거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8년 전에 시작했지만 다시 한 30여 년 동안

0: 친구가 2014년도에 이제 그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1: 네.
0: 저희를 이제 구해주러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1: 네.
0: 이제 같이 일을 기획자로서 일을 해주시기로 한 분이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좀 같이 막 일을 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처음 공연하는 전날에 쓰러지셔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1: 아이고.
0: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긴 시간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할 수 있는데 그분이 준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그 애정이 있어서 저의 솔로 공연에 그분과 블루스를 한번 쳐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이 음악에 같이 블루스를 추는데
1: 네.
0: 하여튼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아. 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18가지의 김보람이라는 안무가 인생의 이제 테마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중요한 어떤 시기에 만났던 어떤 인물이 있었고 또 그 인물로부터 내가 받았던 이 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들
0: 네.
1: 그것이 이번 공연에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이 음악과 함께.
0: 네.
1: 자,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66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워낙 몸치라서 춤 잘 추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건 제가 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7564번도 춤 잘 추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뭘 춰도 어떻게 탈춤이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는 앰비규어스라는 뜻처럼 장르의 범위가 넓은 안무가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 춤 때문에 자신의 네. 몸을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어쩌다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0: 그 저는 그 뭐지? 몸치라는 단어 자체를 예.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냥 제가 보기에 춤은
1: 예.
0: 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일의 전문가고 이걸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몸치라는 개념은 그냥 사람들이 춤을 잘 추는 사람과 못 추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일 뿐이지 제 눈에는 모두 다 춤을 잘 춰 보여요.
1: 네. 지금 저도 괜찮아요?
0: 당연하죠. 아.
1: 가만히 있는데도 춤인가요?
0: 가만히 있는 것도 춤이지만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장이 뛰면 다 춤추고 있는 거라고.
1: 와, 네. 근데 진짜요?
0: 이게 예. 거짓말 같지만
1: 네.
0: 저는 이제 그냥 걷는 것도 춤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춤을 못 춘다고 얘기를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뭘까?
1: 네. 네.
0: 그냥 흔들면 다 춤이잖아요. 아까 네, 네. 누가 탈춤이 되신다고 했는데
1: 네.
0: 그렇게 그분은 천재인 거예요. 저도 오. 탈춤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미 자기는 탈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냥 뛰고 걷고 하는 거에 음악을 추가하면
1: 그 춤이다.
0: 네, 이미 아. 춤인 거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대신 그걸로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들죠.
1: 그렇죠. 네, 예.
0: 그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대신 춤은 다 잘 추는데 그걸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 청취자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져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역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안무가이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감독인 김보람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0: 사실 몸의 어떤 리듬이나 어떤
1: 예.
0: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이 말은 그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그 감각 있잖아요.
1: 네.
0: 그 긴장감.
1: 그
0: 이걸
1: 본능적인 거. 예.
0: 그걸 말로 설명하면 그 대략 깨지는 게
1: 그러네요.
0: 있고 그
1: 그러네요.
0: 순간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거든요. 그래서 춤을 보실 때는 자꾸 스토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 상황들을 이렇게 감각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1: 그러면 이게 지금 8년 만에 이 공연을 다시 올리는 건데,
0: 네.
1: 그때와는 분명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또 많은 고민, 새로운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8년 전 공연과 이번의 공연은 좀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0: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작품,
1: 예.
0: 저희 같은 경우는 10, 뭐, 한 16년 전 작품을 지금도 하지만, 16년 전,

0: 70분이 다행인 건그 8년 전에도 지루하거나 뭐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들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온전히 관객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이제 목표고
1: 네.
0: 아 정말 공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정말 공연 날이 딱 와서 무대에 오를 때 정말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꼭그 전에 이렇게
0: 아 그래요?
1: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스스로를 단련할지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안무를 하시니까요. 물론 과거에 했던 좋은 작품을 꾸준히 열심히 그 작품을 고수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어떤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안무를 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나 뭐 무언가를 할때 예를 들면 뭐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순간에 영감을 받듯이 안무가에도 그런 순간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0: 영감의 순간이요?
1: 네.
0: 아, 영감의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는 계획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1: 우연히.
0: 그러니까 매일 같이 길을 걸으면 매일 똑같은 게 보이진 않잖아요. 새로운 게 보이는 것처럼. 그 정도의 영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작업을 하고 매일 뭔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좋아해요. 이 안무를 짜다 보면 저희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글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글도 있고 뭔가 일을 하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1: 그렇죠.
0: 이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한단 말이죠. 아니 저는 작업을 할때그 판단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혹시 좀안 좋은 움직임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이 구린 동작이 짜졌으면 이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해서 그 구렸던 게 아름답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좀 버리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연습해서 이렇게 조합하는 게 이제 저의 작업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1: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까도 가장 힘든 순간이 제일 재밌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 순간을 이겨냈을 때그 기쁨과 희열을 알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만 지금 내가 만든 이 동작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주 좋아. 자, 이게 계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아니면 일에 대한 태도 이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0: 점점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판단, 그러니까 저희는 본능적으로 편한 걸 추구하고 쉬운 걸 추구합니다. 그게 더 좋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해서
1: 그렇죠.
0: 그걸 자꾸. 그래서 저는 그 본능을 자꾸 거부하고 싶어서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쪽에 더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 그게 더 새롭다고 느끼고, 네.
0: 그게 더 재밌고.
1: 그래서 그런지 안무를 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저 동작을 하면 되게 아프거나 되게 힘들 것 같은 불편한 동작을 많이, 특별히 더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중력을 거스르는 동작,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같은 이유일까요?
0: 일단 저희 동작이 많이 빨라요.
1: 맞아요.
0: 그래서 힘든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또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웜업 방식을 이제 그 말로 설명하기엔 되게 어렵지만
1: 맞아요.
0: 그래서 힘든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또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웜업 방식을 이제 그 말로 설명하기엔 되게 어렵지만 그 저희는 춤을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춘다기보다 그냥 춤을 추기 위해서 추는 거라서 계속 생산해내고 연습하고 또 생산해내고 연습하고 이게 더 목적이

0: 하는 목적이 되게 적어요. 그냥 행동하고 행동하고 행동하는 데 좀 목적이 강합니다.
1: 와, 네. 그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바로 9월 지금 오늘 1일이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김보람 안무가님의 솔로 공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 이 앞두고 계신 솔로 공연 이외에도 네. 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대표작을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디 콘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2010년에 초연한 이후에 매년 공연을 하고 계시던데 어떤 걸까요?
0: 바디 콘서트는 제가 이제 2010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 농담이고요.
1: 네.
0: 저희 앰비규어스의 대표 레파토리고
1: 네.
0: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 컴퍼니 춤의 특징이 소리를 표현하는 움직임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춤들은 박자를 표현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듣지 음악 안에 있는 어떤 악기별 소리를 개별적으로는 안 듣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소리들이 모여서 음악이 된 것처럼 춤도 이렇게 동작들이 모여서 춤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음악 분석 그걸 최대한 위주로 한 콘서트 작품이에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음악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저희만의 앰비규어스만의 표현 방식을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이 그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지금 16년 됐는데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보통 국내에서는 많이 없었고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프랑스 쪽으로 투어를 많이 공연을 했고요.
1: 네.
0: 나름 저희를 먹여 살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바디 콘서트.
0: 네.
1: 이것은 매년 진행되는 거죠?
0: 거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0: 나중에 한번 보러 오십시오.
1: 네네. 네. 아니, 너무 궁금해서 바디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30년 가까이 어쨌든 춤을 춰오셨습니다.
0: 네.
1: 춤을 보고 또 추는 것 그리고 네. 매일 연습하는 것 이 춤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0: 네.
1: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춤과 함께 사셨으니까
0: 제가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냥 쉽진 않고
1: 네.
0: 이 사실 춤이라는 게 비언어 장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저희 인간들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1: 네.
0: 요즘은 이제 거의 언어를 넘어서서 이모티콘으로도 소통을
1: 그렇죠.
0: 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표현 방식, 소통 방식이 점점 편해지고 있는데 저희는 완전 그 반대인 비언어, 육체, 신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춤이라는 건 내가 추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음악이야 작곡해 놓으면.

0: 외계인들이 와도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언어가 달라도.
0: 저희 몸의 언어나 음악도 언어가 된다면 어떤 저희와 또 완전히 다른 생명체들과도 소통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깊은 생각 중 하나고요. 이게 사실 춤이 언어가 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언어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항상 큰꿈 같은 생각입니다.
1: 네. 그 비언어 몸으로 해주시는 언어를 이번 공연에서도 다른 그 관객들과 많이
0: 네.
1: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시간이
0: 열심히
1: 어느새
0: 하겠습니다.
1: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
0: 네.
1: 드릴게요. 앞으로 안무가로서의 목표 혹은 뭐꿈 소망 같은 게 있으실까요?
0: 저요? 저희 항상 목표가 큰 목표가 하나 있는 게 휴식이에요, 휴식. 그래서 내

0: 아마 한국을 좀 떠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네. 그게 가장 큰 이제 저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
1: 네,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춤의 세계의 그 한가운데 있었나를 좀 상상해보게 되는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안무가이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감독이신 김보람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426번 쓰시는 분께서 새로운 춤 세계가 열릴 거라는 김보람 안무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김보람 안무가님의 관통 18, 이 솔로 공연 많은 관심 그리고 관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살아있는 게 다 춤이잖아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춤추고 있어요. 김보람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도 추천곡 받아봤어요. 다프트펑크의 숏 서킷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옛 물건을 두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감정가는 얼마인지 알아맞히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은 감정가 잘 맞추는 편이세요? 저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 같다, 진짜다 싶으면 의외로 감정가가 얼마 안 나오거나 가품으로 판명이 나고요. 찌그러진 게 그냥 흔한 옛날 물건 같은데 싶으면 어마어마한 감정가가 매겨져서 입이 떡 벌어지곤 해요. 전문가가 나와서 선 하나, 흙의 색깔 하나, 그 세월에 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 같다, 진짜다 싶으면 의외로 감정가가 얼마 안 나오거나 가품으로 판명이 나고요. 찌그러진 게 그냥 흔한 옛날 물건 같은데 싶으면 어마어마한 감정가가 매겨져서 입이 떡 벌어지곤 해요. 전문가가 나와서 선 하나, 흙의 색깔 하나, 그 세월의 결을 하나하나 짚어주면 그제야 아, 그래서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정성에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네 오늘 하루도 알고 보면 세상에 하나뿐인 값진 가치를 품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안수련의 해금연주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듣고 올게요.

이의 연주로 일곱 계절을 마주하다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영대바라기님께서 서울은 오전에 계속 비가 내렸대요. 아 그랬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저도 비 쫄딱 맞고 이래서 다시 옷 갈아입고 일 나갑니다. 오후 3시까지 비가 잡혀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중부지방은 지금도 비 아니면 이제 잠시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후까지는 비 소식이 잡혀 있는 상태군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비가 당분간은 이렇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언제든 내릴 수 있으니까 특히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영디바라기님 또 이륜차 운전하시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7740님께서 무엇이 성공인가? 성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책에 좋은 글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행복해지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 성공의 기준은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행복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 싶죠. 그래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많이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그런 행복의 시간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

안 좋다고 해서요. 근데 음식을 빼도 빼도 나아지질 않아요. 시우 어머님의 이야기는 소아 두드러기 환자의 부모님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주 이상 거의 매일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면 특정 음식을 원인으로 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일 두드러기가 나는데 특별히 의심되는 음식이 없다면 무작정 음식을 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쨍하게 피어있네요. 너무 예쁜 사진. 채송화, 빨간 채송화 사진. 그리고 또 하얀 꽃인데 개미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쁜 사진들 보내주셔서 오늘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예쁜 꽃사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처 없이 흐르는 이 곡 전해드릴 텐데요.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소리, 남도잡과 흥타령을 새롭게 해석한 곡이에요. 님을 그리워하는 남도 소리에 빠른 템포의 재즈 연주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구부녀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정은혜, 까대호, 김예찬의 노래와 연주로 정처 없이 흐르는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혜, 까데오, 김유찬의 노래와 연주로 정처 없이 흐르는 전해드렸어요. 2919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강동구 고덕동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립니다 하시면서 빗소리와 음악의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곡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남도잡과 흥타령을 소재로 한 곡이었죠. 정처 없이 흐르는 이 곡이 그 사랑과 이별이라는 슬픈 내용과는 다르게 그 빠른 템포의 재즈 연주가 더해지니까 통통 튀는 듯이 그래서 빗소리하고도 또 잘 어울렸나 봅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운동 자주 하세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운동을 할 때는 적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좀 뻘뻘 흘러야 오늘 운동 제대로 했다 싶을 때가 많죠. 특히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는 좀 강력하게 뛰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아주 천천히 단 10분만 뛰어도요. 뇌 활성화와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된대요.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달릴 때 생기는 몸의 위아래 리듬인데요. 걷기와 다르게 뛸 때는요. 두 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때 몸과 머리가 위아래로 리드미컬하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달리기는 숨차고 힘들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보폭을 줄여서 아주 천천히 딱 10분만 가볍게 뛰어보고 발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때 몸과 머리가 위아래로 리드미컬하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달리기는 숨차고 힘들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보폭을 줄여서 아주 천천히 딱 10분만 가볍게 뛰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친 일상 속에서 답답했던 머리도 시원하게 식히고요.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깨워주는 자극이 되어줄 거예요. 딱 10분이면 해볼만하다 싶은데요. 최재구의 노래로 일단 뛰어 전해드립니다.

저도 피해서 비안 오는 날 한 10분 정도는 뛰어봐야겠네요. 최재구의 노래로 일단 뛰어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스트레스 있는 분들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좋은 음악 들으면 스트레스 없어져요.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지 않나요? 음악이 그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음악 마루에서 좋은 음악으로 힐링하시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나 출장 가실 때 이착륙 전 승무원의 이 안내 방송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객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의 안전은 단 0.1%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는 게 원칙이죠. 게다가 전 세계에는요, 수많은 기종의 비행기가 있고요. 그 전자기기 종류도 워낙에 다양해서 이 기기는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일일이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공당국이 비행기 모드라는 가장 안전하고 통일된 약속을 만들어 둔 거예요. 여기에 소소한 부가 효과도 하나 더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가 지상 기지국을 억지로 찾으려고 전파를 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지상 통신망의 과부하도 줄고요.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비행기 안에서까지 손에서 전자기기를 놓지 못하는 건 좀 팍팍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잠시 창밖 바라보면서 하늘 위의 여유를 온전히 누려보는 것도 여행의 참된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행기 모드는 단순한 기계적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매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비행기 이착륙 때 켜는 비행기 모드에 대해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전해드렸어요. 7426님께서 서울은 빗방울이 뿌리다 말다 해요. 청취자님들 사연과 선곡도 좋고 한옥 찻집 책 소개도 쏙 들어오네요. 여름철이면 피부질환으로 힘든 제게도 큰 위로가 되는 문장 따로 메모해놨어요. 오전에 지인 두 분이 제 소식이 뜸하다고 연락해 주셔서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유쾌하시기를요. 아유,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연락해 주는 그 고마운 마음으로 남은 오후도 즐거우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291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어요. 박지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일일이 만보 93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해질 무렵이 늦었다고 말하지 마라. 노을이 아직 하늘에 가득하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이 동갑 내기 버신 백거이에게 건넨 시고입니다. 해질녘 나무 사이로 해가 기울어도 하늘엔 여전히 진한 노을이 가득하다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해질 무렵이 늦었다고 말하지 마라. 노을이 아직 하늘에 가득하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이 동갑 내기 버신 백거이에게 건넨 시고입니다. 해질녘 나무 사이로 해가 기울어도 하늘엔 여전히 진한 노을이 가득하다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문득 내가 너무 늦었나? 지금 시작하긴 늦은 게 아닐까? 조바심이 피어올라서 망설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해질녘 노을이 낮보다 훨씬 깊고 진한 빛을 내듯이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도 그 나름의 깊은 색깔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또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와 남원, 전통의 멋.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와 남원, 전통의 멋을 고스란히 간직한 두 지역에서 만나는 상설 공연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전주 대사습청 토요 상설 공연 9월 공연입니다. 전주 대사습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전통 예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악관현악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두 무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50회 정기연주회 바르도 달빛축원이 9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출발합니다. 같은 날 만나볼 수 있는 두 편의 국악관현악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두 무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50회 정기연주회 바르도 달빛축원이 9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달빛 아래에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음악으로 꾸며지는데요. 제의와 축원의 음악으로 위로하며 달빛 아래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천안에서도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제92회 정기연주회 경풍 가문이 9월 11일 금요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우리 음악의 흥을 담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기혜성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태평소 연주자 이승헌과 소리꾼 남상일이 특별협연자로 함께하는데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디자인해서 캘리그라피처럼 그래도 예쁠 것 같고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해도 예쁠 것 같고
1: 착하게 살자.
0: 착하게 살자. 어때요? 얼마나 나쁘게 살았으면
1: 착하게 살자.
0: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1: 너나 잘해.
0: 말 걸지 마. 다양하네요.
1: 네,
0: 자, 티셔츠에 여러분들이 한글 단어 문구를 넣는다면 네. 어떤 문구 뭐 꼭 긍정적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글 단어도 좋고 문구도 좋고 다양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바투이상사디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이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티셔츠까지 해가지고 한 25,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입니다. 긁기도 좋고 귀한 사진도 티셔츠에 담으면 좋겠죠 하시면서. 그쵸 그쵸. 네. 나만의 어떤 디자인 해가지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 너무
1: 동글동글 좋죠. 너무 좋은데요.
0: 동글동글.
1: 동글동글을 글자도 약간.

0: 약간 느끼지 않나요?
1: 그죠.
0: 가면 갈수록 정직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 맞아. 신뢰잖아요. 신뢰.
0: 맞아요.
2: 그 사람의 그 신뢰성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국에는 높이는 것 같아요.
0: 그 말을 않습니까? 이제 정직하자 이렇게 그 분으로 정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4519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 탈 때 해주신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잠깐이야, 용기를 내.
2: 괜찮아, 좋다. 괜찮아.
0: 괜찮아.
2: 아, 용기를 내. 괜찮아. 맞아요. 이런 거.
0: 감동이 있네요.
2: 4519님께 저희가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2: 네, 맛있게 드십시오. 3683님 남하고 비교하면 괜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다들 자기 갈 길 가자는 뜻에서 갈 길 가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갈 길 가자.
0: 참견 마라. 요 말은 좀 센데. 갈 길 가자.
2: 갈 길 가자.
0: 아, 요거는 약간 우회적이면서도 좋네요. 어감도 좋고.
2: 갈 길 가자.
0: 맞아요. 남 일에 막 이렇게.

0: 단어로 티셔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1: 또박이.
0: 또박이가 한결같이 라는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좋죠 하시는데.
2: 어, 많이 들어봤어요.
0: 한결같이예요. 네. 또박이. 이쁘네요. 요것도. 사람이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이렇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2: 0647님 지금 너무 졸려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한글 티셔츠 입고 다니면 오해할까요? 하셨는데.
0: 어.
2: 아, 커피 한잔 할까요를.
0: 아,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예, 입고 다니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네. 뭔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제 시선을 갖다 주는 거죠.
0: 네, 네, 네. 그럼
2: 그분도 이제 이런 한글 티셔츠 입고 다니면 오해할까요? 하셨는데.
0: 어.
2: 아, 커피 한잔 할까요를.
0: 아.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예, 입고 다니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0: 네.
2: 뭔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제 시선을 갖다 주는 거죠.
0: 네, 네, 네. 그럼
2: 그분도 이제 어, 티셔츠 이렇게 딱 보면서
0: 어, 그래요. 커피 한잔 해요. 어, 이렇게.
2: 예스면은 좋아요. 뭐 할 수도 있고.
0: 예.
2: 네. 네.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겠네요.
0: 어, 7426 님께서 도서관을 다녀오는 길에 이렇게 마주 걸어오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20대였대요. 그리고 장발이었대요.
2: 네.
0: 장발

0: 할때 이광수의 뒷소리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뒷소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학원 나오신 우리
1: 꼭
0: 고은
1: 이런 거
0: 씨.
1: 저한테 넘기세요.
0: 아 이제 또 이렇게 전문적인 거.
1: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전통에 이름 지어져 있는 것들은 막
0: 네.
1: 복잡하지 않아요.
0: 아.
1: 보통은 뒷소리면은 반대말은
0: 앞소리?
1: 그렇죠. 앞소리는 안숙 선생님이었던 거고요.
0: 아.
1: 뒷소리 이광수 선생님. 그러니까 받쳐준다란 얘기죠.
0: 받쳐주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미녀도 이제 먹이고 받는다고 하는데
1: 맞아요.
0: 이제 그 받는 소리.
1: 그렇죠. 앞소리는 안숙 선생님이었던 거고요.
0: 아.
1: 뒷소리 이광수 선생님. 그러니까 받쳐준다란 얘기죠.
0: 받쳐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미녀도 이제 먹이고 받는다고
1: 맞아요.
0: 하는데 이제
1: 네.
0: 그 받는 소리.
1: 그렇죠.
0: 그걸 이제 또 뒷소리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7746님 지금은 휴가 중 이렇게 쓰고 싶어요.
0: 하트하트 이렇게 보냈네요. 네.
1: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휴가입니다 하셨어요.
0: 그죠.
1: 1년 내내 휴가 중이었으면 좋겠죠.
0: 진짜. 아휴 진짜 일주일에 매번 매주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촌 하고 싶잖아요.
0: 그쵸?
1: 이틀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여행 가는 느낌으로.
0: 그죠, 그죠. 근데 진짜 이렇게 여행 가는 날짜가 정해지면
1: 네.
0: 힘이 나는 것 같아요.
1: 그 순간부터 이제 가는 날까지 힘이 돋죠.
0: 손꼽아지고.
1: 맞아요.
0: 그냥 힘이 나고.
1: 맞아요.
0: 뭐 스트레스도 조금 날아가는 것 같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진짜.
1: 그래서 휴가는 직접 가서도 의미가 있지만 가기 전부터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미리 잡아놓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지금 많이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두 개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1: 시나브로 행복하자라고. 해놓고 다니려고요. 9954님. 시나브로 그러니까 한 방에 막 빵 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0: 천천히,
1: 로또처럼
0: 천천히.
1: 막 이런 거 말고. 네.

0: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판소리부터 민요, 다양한 악기까지 하실 수 있는 거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4610님께서 있을 때 잘하자 티셔츠 만들어서 뿌리고 싶네요. 가족도 부부도 부모 형제 건강 다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맞는 말씀이시고 네. 요 코너도 청국장도 있을 때 잘해야죠.
0: 그렇죠. 네. 지금 뭐 남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도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최선을 다해봐야죠.
1: 그렇죠.
0: 네.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

0: 올라오시다 보니까
1: 아 상행선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하행선이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역귀성을 하시죠.
1: 저는 아직. 자차로만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자, 어쨌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가을에

0: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요일 저녁 해가 지면 시작되는 박물관 괴담 산책, 저녁 괴담회, 오싹한 민속 산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을밤 한옥을 거닐며 우리 괴담을 만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참가비는 무료지만 오늘부터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 괴담에는 처녀 귀신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녀 귀신의 짝, 즉 총각 귀신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 1번 몽달 귀신, 2번 어둑신이, 3번 불가사리.
0: 네.
1: 세 개 다 귀신이긴 합니다.
0: 네.
1: 귀신 뭐 요런 귀신은 요거, 요런 귀신은 요거, 이렇게 이름이 다 있기는 하네요.
0: 귀신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네.
1: 자, 몽달 귀신, 어둑신이, 그리고 불가사리.

0: 그러게요.
1: 가을인데.
0: 네. 가을에 듣는 괴담 그리고 약간 서늘할 때 듣는 괴담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 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0: 자, 몽달 귀신, 어둑신이, 불가사리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총각 귀신은 뭐라고 할까요?
1: 총각 귀신인데 저는 사실 요 말을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피지컬이 좀 작다 보니까 짜리
0: 아 연필
1: 예
0: 아
1: 짜리 땡땡
0: 네
1: 예, 요런 별명 아닌 별명을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0: 네
1: 조금 비슷하죠.
0: 그렇죠. 예. 어감이 좀 비슷합니다.
1: 어감이 좀 비슷합니다.
0: 네 예.
1: 짜리 땡땡으로 아야 너는 뭐 그렇잖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0: 네
1: 예. 딱히 제가 변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꿈속에서 휘영청 이거 밝을 때 나타나는 귀신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요렇게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각 귀신 너무 안쓰럽네요. 그러게요. 장가들지 못하고 이제 죽은 총각 그 귀신을 총각 귀신이라고 하는데.
1: 네네네네.
0: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럴까요?
0: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생각나요 하시면서 8686님도 정답 맞춰주셨네요.
1: 네네네.
0: 몽달 귀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몽달 귀신이 이제 도령 귀신이라고도 불러진다고 하고요. 어둑신이는 어둠을 틈타 움직이는 귀신.
0: 네.
1: 어둑신이. 그리고 불가사리는 쇠를 먹으면서 자라는 귀신이래요. 털이 바늘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불가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조차도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름까지 다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죠.
1: 그리고 불가사리는 쇠를 먹으면서 자라는 귀신이래요. 털이 바늘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불가사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조차도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름까지 다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죠. 참 재미있는 말이네요 하신 2390님. 시골에서 자랄 때는 밤에 귀신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6748님 맞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김치 선물의 주인공 선정할게요. 김치는 5491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두 번째 퀴즈
1: 두 번째가요? 요거만 좀 소개해드리고. 네. 국립민속박물관의 저녁 괴담회 오싹한 민속 산책은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요일 저녁에 열리고 무료이래요. 무료.

0: 분들도 계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1: 아니 네. 상원 씨한테 여쭙는 거였어요.
0: 아 저는 다 안 되죠. 저는
1: 아 세 개 다 안 됩니다.
0: 세 가지 저는 안 됩니다.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잘 못해요.

0: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었었는데 이게 조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1: 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0: 네네.
1: 우리나라 분위기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AI가 빠르게 노동의 형태, 일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기술, 경험.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분명히 있죠.
0: 그런
1: 것들이 어딘가에 발현됐었을 때 가치가 생겨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예술도 진짜 AI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죠?
1: 네.

0: 세상에.
1: 지금 우리 선우 어린이의 목소리에서 유아 티도 나고 초등학생 티도 나고 너무 귀엽습니다.
0: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 만나고 하니까 좋았죠?
2: 네.
1: 선우 어린이는 국악을 좋아해요?
2: 네. 저 유치원 때 6살부터 좋아했어요. 사자타를 종이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네.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한번 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8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소리도 하긴 했는데 좋아했어요. 사자타를 종이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네. 좋아가지고 부모님께 한번 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8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소리도 하긴 했는데 네. 판소리가 취소돼서 아직 한 번밖에 못 배웠어요.
1: 아, 판소리
2: 대회가 있어서
1: 예.
2: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0: 그러면 판소리 학원은 뭐 네. 지난주부터 갔어요?
2: 네.
1: 한번 배워봤더니 어땠어요, 느낌이?

0: 잘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우리 네. 선우 친구가
1: 네.
0: 설장구
1: 네.
0: 연주를 미리 녹음을 해서 보내준 게 있네요.
1: 네.
0: 아, 요것도 한번 삼촌들이 들어볼까요?
1: 네.
0: 네. 한번 지금 틀어볼게요. 같이 한번 들어봐요, 우리.
1: 네.
0: 예. 네.

0: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힘내라고? 엄마.
1: 잘할 수 있어요.
0: 화이팅!
2: 너무 예쁩니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0: 고마워요, 선우 친구.
1: 네.
0: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우리 또 만나요. 네, 고마워요, 선우 친구. 안녕.
1: 감사합니다.
0: 판소리
1: 안녕히 계세요.
0: 더 배우면 또 만나요.

0: 베트남이요.
1: 베트남.
2: 그게 몇살 때인데요?
0: 한 3학년 때쯤.
2: 아, 3학년 때 작년. 기억하지.
1: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베트남 여행 갔더니.
0: 베트남에서 동물원 같은 걸 갔어요. 해서 기린한테 밥을 줬어요.
1: 아, 밥도
2: 그런
1: 주고.
2: 것들.
1: 아, 너무 좋았겠네요.
2: 그 엄마 아빠한테 더 자주 가자고 얘기해 봤어요?
0: 아니요.
2: 얘기 한번 해봐요. 나 여행 더 가고 싶다고.
0: 네.
2: 그래서 추억 좀 쌓고 싶다고. 예. 한 번뿐인 나의 초등학교 시절, 엄마 아빠가 더 나의 추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예. 예. 기분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죠?
0: 아니에요,
2: 뭐,
0: 기분
2: 슬픈
0: 좋아해.
2: 일 있는 거 아니죠?
0: 아니에요.
1: 자, 그러면 정연 어린이는 오늘 국악 장기자랑 어떤 거 해주려고 연락 주셨어요?
0: 가야금이요.
1: 가야금. 가야금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0: 그 엄마가 가야금 연주 듣는 걸 좋아하시는.
2: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네.
0: 네.
2: 네. 기분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죠?
0: 아니에요,
2: 뭐
0: 기분
2: 슬픈
0: 좋아해.
2: 일 있는 거 아니죠?
0: 아니에요.
1: 자, 그러면 정연 어린이는 오늘 국악 장기자랑 어떤 거 해주려고 연락 주셨어요?
0: 가야금이요.
1: 가야금. 가야금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0: 그 엄마가 가야금 연주 듣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수원에서 살때집 앞에 가야금 학원이 있어서 엄마랑 함께 가봤어요. 근데 첫날 선생님께서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엄마랑 제가 듣고 반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야금을 배우게 되었어요.
1: 1학년
2: 1, 2, 3, 4. 그럼
1: 때부터.
2: 4년 됐네요, 배운 지.
0: 네.
1: 횟수로 4년 차.
2: 그러면은 뭐 산조

0: 편한
1: 그럼.
0: 그런 한 사람으로서 서 있다 이 말씀인 거죠?
2: 네.
0: 좋아요. 솔직한 거 좋습니다.
1: 그럼 가야금 말고도 좋아하는 거 있어요?
2: 가야금 말고도 좋아하는 거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0: 어?
1: 노래를 만들어요?
0: 작곡을 한다고? 우와. 그러면 만든 노래 하나 뭐 불러줄 수 있어요? 자작곡?
2: 아니요.
0: 아 그건 안 되고.
1: 아. 집에서만 부를 수 있어요.
0: 아 집에서만. 몇, 아 오케이. 그럼 안 시킬게요. 몇 곡 정도 만들었어요?
2: 안 재봤어요.
0: 열 곡은 넘나 보네요.
2: 네.
1: 와.
0: 앞으로 그러면 그걸 녹음해서 음악으로 더 발전시켜서 앨범까지 만들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2: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0: 아직 안 해봤어요.
1: 혹시 그러면 본인 자작곡 가야금으로 네. 연주해 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음을 모르겠어요.
1: 어? 음을 모르겠어요? 아 궁금하다.
0: 가야금 병창으로 해도 좋겠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현 친구 학교에서 국악을 이렇게 취미 삼아서 하는 친구들이 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정현 친구가 지금 광명에서 학교 다닌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유일한가요?
2: 유일해요.
1: 아
0: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겠네요.
2: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현 친구 오늘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뭔가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우, 이주은의 가야금, 이태백의 장구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자진몰이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사희님께서, 저는 오늘 정현 친구도 너무 좋았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대구에서 하는 우리 선우 친구의, 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나 너무 오늘 힘이 납니다.
1: 소리를 30년 한 이상화 씨에게 할 수 있어요. 어? 하루 배운, 하루 그러니까. 배운 선우가.
0: 어?
1: 할 수 있어요.
0: 3주 소리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1: 삼아 씨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럼요. 네.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끝곡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문 그리고 오방신과의 노래로 얼싸사 듣고 오겠습니다.

0: 이희문 오방신과의 노래로 얼싸싸 오늘의 끝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역시 9월의 첫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고 그게 또 어린이 친구들이라서
1: 너무 반가웠어요.
0: 너무 더 귀엽고 진짜. 반가웠습니다.
1: 미래가 정말 밝다.
0: 네.
1: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0: 자, 그리고 이 네. 코너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하신 분들 고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물정 0302 저희 방송 시간대 유료 문자로 신청합니다. 혹은 SNS 바투의상사디아에 들어오셔가지고 DM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1: 네네네.
0: 여러 방법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내일 또 끼룩끼룩이 준비가 돼 있어요.
0: 네.
1: 또 어떤 끼가 많고 재능이 많고 열정이 많은 뮤지션이 나오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1: 네.
0: 9월이 시작됐지만 BP의 소식에 뭐 그렇게 가볍게 산뜻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 그렇죠.
0: 목요일까지는 전국 곳곳에 국지성으로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BPA가 일단 없어야 돼요.
1: 그렇죠.
0: 네. BPA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가지고 피해를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리고 요즘 감기 환자 되게 많습니다.
0: 네. 네,
1: 약간 가벼운 외투라도 좀 들고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오후 2시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집을 나서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올려다 보니까 감나무에 벌써 감들이 제법 열려 있더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새 익고 있는 열매들을 보니 9월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스튜디오 밖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계절이 좀 더 깊어지고 열매도 조금 더 굵어지겠죠. 나무들 뿐 아니라 우리들의 열매도 조용히 연그러가고 있을 겁니다. 9월을 열매 달이라고 하니까요. 이 새롭게 시작된 9월이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단단한 열매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 보내드립니다.

고무정연법은 납세 인신순 장헌이 구부청청 양유세건 관영준색이 발두에 왔네 복성우무진 선배 후레두려니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은 열매 달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면서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은 열매 달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면서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들, 이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열매들이 달려있네 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한 해 동안 노력해온 것들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또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가 9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계절이 확연히 바뀌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뭐 비 덕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잘 때 에어컨을 안 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이 상해서 우리의 열매가 함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

중간에 나오는 광 하는 징 소리가 대단히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또 두 분이 이렇게 그 서양의 합창으로 치면 성부를 나눴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음을 다르게 써서 같은 노래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리게 하는 예, 그런 의도도 이때부터 이미 하셨구나 예,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경기민요 청춘과 풍

안에 적층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음악의 특징을 규정 짓기도 하는데요. 오늘 보내드릴 음악이 아마 우리 음악이 쌓여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한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금을 연주하는 박종현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를 졸업했고요. 현재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 연주도 너무 좋고 태평소 연주도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종현 씨를 봤을 때 서용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유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용석류만 잘 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금을 잘 부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작업하면서 상당히 뿌듯했던 것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쟁을 맡은 서수진 씨는 서용석 명인과 성이 같죠. 서용석 명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광주 빛골 국악제전에 또 일반부 기악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장구장단의 김태형 씨는 요즘은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전통음악계에서는 이 거의 세 손가락?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손에 꼽는 이 장단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서용석 선생님이면 이걸 듣고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저런 이 캐릭터를 몸에 좀 씌워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조병주 소림 보내드립니다.

산조병주 소림 들었습니다. 아, 연주가 참 좋죠. 박종현의 대금, 서수진의 아쟁, 김태형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나우웬님께서 지난주에 들려주신 태평소와 아쟁병주도 그때 제가 듣기엔 장구장단의 두 악기가 펄펄 날아다니며 춤을 추는 듯 했는데요. 오늘도 이 대금과 아쟁병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연주력 자체가 너무 좋은 분들이라 듣고 있어도 그 치밀함이, 그러니까 치밀함이 치열하게 들리는 연주자들이 있고요. 듣는 사람은 편한데 본인들이 정말 너무 치열해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연주가 있는데 이 소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번째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남도민요 육자배기 들어보겠습니다. 함동정월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들었습니다. 함동정월 명인의 육자배기였습니다. 함동정월 명인은 가야금산조의 명인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승희의 해금 연주로 숨은 경기 굿소리 도살풀이부터 몰이까지 보내드립니다.

0: 경기구슬이 들었습니다. 도살풀이부터 모리까지 이승희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2219님께서 새싹사연으로 춤을 위한 메나리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신청곡은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여름에 비해 날이 짧아졌습니다. 모든 님들 귀하고 달디단 저녁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른 거 먹고 싶네요. 아마도 춤을 위한 메나리가 관현악곡 이지 않나요? 예, 노래가 좋다 해서 선곡 기준이랑은 좀 달라서 저희가 춤 쪽이나 메나리 쪽이나 양쪽 중에 한쪽을 좀 더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신청곡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군가 중에서 길짐승 상좌 다툼부터 범 내려오는 대목까지 1980년의 음원인데요. 이 정창업 명창의 집안에서 거의 국악계의 큰 어른으로 불렸던 분이기도 하시죠. 정광수 명창의 소리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지금 전해오는 많은 수군가들 중에서도 정광수 바디 수군가가 가락이 치밀하고 또 사설의 정확도나 짜임새가 훌륭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광수 명창의 소리로 수군가 중 길짐승 상좌 다툼부터 범 내려오는 데까지 보내드립니다.
1: 한편을 또 가만히 보보니 그곳에는 또한 길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이 벌어지는디 그 이상스럽게 문학에서 나오는 그 모두 김생 이름이 나오겠다. 공부지야 장춘조 절필은 길이 아니며 삼군사명 그동해 천자공예 곧게리

나는 인물 인생으로 예리 지켜왔으나 태백과 윤가비를 내가 선발을 못하였나 달팔총 허구리가 썩 나한테니 장동함돌 하려 달파총은 은지났소 나그연세들은 동계한테 진집에 좌편

해노니 그 중에 맷돌이란 놈이 자탄이 나갔지. 허, 이놈 용케 잘 죽는다. 간밤에 꿈자리가 사납기로 이 잔치를 마대야 마대야 하고 왔더니

0: 산중 호랑이가 듣고 내려오는데 장관이었다. 흡내려고 온다. 흡내려고 온다. 송림께 풍골로 관계임상 내려온다. 네 머리를 흔들려 양께 쫓겨려 몸을 헬숭들숭 꼬재란 얍뜩 한 발이 남고 종개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낭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제 엄동설한 백설적으로 차르르르르르르르 흩어져 종홍잎적 벌리고 자네 앞에 가고 떡사서 홍행행 사찰에 들었고 땅이 토까지 났는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1: 소리가 대단히 서슬이 있죠. 토자가 호자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보통 안일에서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뭔가 그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광수 명창의 소리로 수군가중 길짐승 상좌 다툼부터 범 내려오는 대목까지 1980년의 음원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온 새로라 심사도 창영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수에 부른 바라.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만은 유유별한 간절한데 소래소래 소래 수성이라 구

초해를 떨쳐신고 섬거이 걸어가서

은은 홍요리 왕래하고 쌍쌍은왕은 녹수에 붙이만다 인생가르나미 미모

미허나이야 갈기야득거다 허에탄식하오 초려우러우더라오니 한 곳마다 보나물새

본마다 고난 물세 이거리 심나무나은고 울밑에 피나무항구 다만에 선은 단풍 님.

0: 어리여 수심이라.
1: 추풍간별곡 들었습니다. 김수영의 소리였습니다. 김수영 명창은 보통 이제 호가 죽사이기 때문에 김죽사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계셔서 김수영 이름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특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행편없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가야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2012년에 창립된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는요, 국내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리고 우리 음악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꾸준히

일단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을 시작으로 경기소리와 경기잡가, 서도소리, 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예인들이 함께합니다. 9월엔 경기잡가 이영은, 경기소리의 김민정과 박나연, 서도소리 사랑, 정가의 이슬기, 경기소리 이세은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평일 공연은 저녁 7시 30분, 주말 공연은 오후 4시에 열리고요. 전 공연 설릉아트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문화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두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이 만나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때 시의 사이 간. 시간이란 본래 모든 때의 사이사이. 그러니까 경계 없이 쭉 연속되는 것이죠. 그걸 시각이라는 경계로 구분짓는 건 사람들이 임의로 부여한 눈금일 뿐일 텐데요. 만약 시각이라는 임의의 경계선이 없었다면 우린 그저 해가 뜨고 지는 걸로 하루가 흘렀음을 알고 서늘해진 바람

집에 가는 중입니다. 해주셨네요. 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만두, 갇힌 만두, 찐빵과 함께 파는 그 만두. 아, 너무 맛있죠. 그거 한 봉지 이렇게 사서 달랑달랑 들고 집으로 이제 퇴근하면요. 그게 바로 낭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3033님, 만두 맛있게 드세요. 김인설님께서요, 문제도 내주시고 또 정답도 주셨네요. 자, 문제.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은? 정답. 맛있는 라디오 하는 시간이에요.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야, 정말. 네, 이것이 정답이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은? 정답. 맛있는 라디오 하는 시간이에요.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야, 정말. 네, 이것이 정답이죠. 감사합니다. 7426님께서요. 보미님, 5시 2분에 떡튀순 사고 있다는 남편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네요. 그 와중에 만나 오프닝 멘트 들어요. 1시간이란 시간 너무 걱정되어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만 듣고 끊겼어요. 이쯤 안부 확인했으니 곧 돌아오겠죠.

최은영의 노래로 추강이 듣고 왔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박경소의 신작 물의 시간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간은 박경소가 대부도에 거주하며 오랜 시간 경기 서해의 바다와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야금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때는 일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죠. 박경소는 이러한 물의 질서와 움직임에서 음악적 구조와 리듬을 발견해 바다의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공연뿐 아니라 아카이브 전시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박경소가 물을 바라보고 기록해온 사진과 영상, 글과 녹음 자료가 전시로 펼쳐지며 이 기록에서 출발한 음악이 가야금 연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전시와 공연 그리고 서해의 풍경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 비포어라는 곳인데요. 과거의 하수처리 시설의 일부를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오이도 해변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이 공연과 전시 관람을 겸해 하루 바다 나들이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9월 18일 금요일 7시, 9월 19일 토요일 4시와 7시 공연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티켓 2장씩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 저는 가을이 오면 추석 명절이 생각나요. 그런데 저도 명절날에는 저도 일을 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명절에는 일을 쉬셔야죠. 가족분들과 만난 것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꼭 보내셔야 합니다. 733 하나님께서요. 가을이 오면 우리 부부 손잡고 꽃구경 기차 타고 가고 싶어요. 다리 아프면 못 가니까 73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건강하게 네 여행도 많이 하시고 일을 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명절에는 일을 쉬셔야죠. 가족분들과 만난 것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꼭 보내셔야 합니다.

사실 별다른 내용 없이 계속 어유와 방아요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면서 방아 찢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정도만 나오다가 이 방아가 뉘 방아라고 질문을 던지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궁궁궁 따궁 조작이로다 라는 말이 이어졌죠. 이 방아가 누구의 방아냐고 물었고 그 뒤에는 또 조작이로다 라고

주셨네요. 윤혜성님도 그리고 2924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를 좀더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요, 사람 이름인데요. 중국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사실 오늘의 정답이 그의 본명은 아니지만요, 본명보다 더 흔히 불려온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세월을 낚는 낚시꾼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빠른 속도의 음정을 높인 힌트 한 번 더 듣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바로 이어서 듣고 올게요.

9월의 첫날 중부지방은 비와 함께 시원하게 시작됐지만 남부지방엔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대부분 하늘빛만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여수 26도 등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익어가는 가을 듣고 왔습니다. 7484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두 번째 출근이요 해주셨네요. 아유, 환영합니다. 3341님, 저는 강가에 살아서 옆집 아저씨 낚싯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간 적 있어요. 맥이나 쏘가리 매운탕을 엄마가 맛있게 끓여줘서 많이 먹었네요. 옛 시절이 그리운 저녁입니다. 해주셨고요. 간난이님께서 보기가 웃겨서 더 못하겠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로 인디고 블루,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지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가을이 오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시흥 맑은 물 상상놀이에서

또 우리가 가을 기다리고요. 가을 또 선선한 가을 행복감 느낄 수 있는 거죠. 1716님께서 저는 어제 서울 구경하고 왔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든지 참 서울 나라는 다르더라고요. 이쁜 며느리가 손자들 보고 다녀가시라 해서 손자도 많이 안아보고 용돈도 두둑하니 받고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노래는 신승태의 창부타령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서울 나라라고 해주셨는데, 아, 정말 그 정도로 사람이 많죠. 아유, 우리 며느님 정말 너무나 예쁘시네요. 네. 그리고 신청해주신 이 신승태의 창부타령은요, 정식으로 발매된 음원이 아니어서요. 지금, 네, 2부에서는 틀어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001님께서 박인수와 이동원의 향수를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곡은요, 1001님. 만나 후에 방송되는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에서요. 추석 연휴 전날 9월 23일 수요일에 꼭 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날

0: 냄새.
1: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오늘부터 2026년 2차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 할인 쿠폰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연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티켓 구매 시 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5월부터 진행된 1차 지원 기간에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2차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할인 쿠폰은 2차 사업 기간 중 매주 화요일마다 공식 예매처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공식 예매처는 네이버 예약, 놀,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이상 5곳입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화,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0: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길에 한강대교를 넘게 되었습니다. 늘 보는 강인데 조금 다르게 보였던 건 아마도 9월이

오늘 첫 곡으로 신용옥이 쓴 시에 한광희가 곡을 붙인 내 마음 흐르는 곳에 소프라노 정희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9월

테너 이재욱이 부른 강물처럼 보내드렸고요. 메조소프라노 서윤진이 부른 사랑한다 말하는 강물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최미영 시인의 시 노을이 물든 저녁에서 뽑았습니다. 짙은 회색 하늘 구름길에 저녁놀이 스며들면 빗나간 세월은 애틋함으로 저물어가지만 노을에 취한 나그네길은 그리움에 젖어가네.

가을처럼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평거 어저 내일이여입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은 정악에서 출발해 산조와 즉흥음악 또 새로 위촉된 창작곡까지 이어가면서 해금의 가장 오래된 음원과 오늘의 음악적 감각이 만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날 공연에서는 첫 번째 곡으로 정악합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하는 점 아쉽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선보였는데요. 오늘 FM구악당에서는 세 번째 무대를 장식한 신윤수가 작곡한 해금주자를 위한 더 윙스 고요한 날개 이 곡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한 대의 해금에 집중합니다. 작곡가 신윤수는 이번 공연을 위해 이 곡을 위촉받아서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해금 연주자 왕정은이 독주를 맡았습니다. 작곡가는 이 곡에서 완성된 상태나 어떤 확실한 목적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곳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완벽한 고요에 도착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고요함을 향해 계속 움직이는 음악. 신윤수가 작곡한 해금주자를 위한 더 윙스 고요한 날개 왕정은의 해금 독주로 듣겠습니다.

소리의 풍경으로 남았는데요. 이 곡을 이날 공연의 해금 소리로 되살려 놓습니다. 그러면 코드마이어링이 작곡한 수평선 앞에서 듣겠습니다. 해금연구회 회원들의 해금 연주, 그리고 해금 협연에는 박솔지, 장구 서수복, 가야금 추연탁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6곡의 민요를 한데 녹여놓은 현을 위한 민요유람, 강준일의 작품이었고요. 해금연구회 회원들과 가야금 연주자들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해금연구회의 27번째 정기연주회 본온 공연 실황과 함께하면서 이날 무대를 장식한 창작곡들 중심으로 만나봤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가 옛소리를 들려주는 악기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악기라는 것을 증명한 무대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의지와 또 음악적인 실험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시작이네요. 나무하고 숲, 우거진 이야기 들어보니 저도 시골 풍경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9월의 첫 시작, 9월 1일입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9월을 받아들이고 아니,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고 계실 텐데, 네, 그래도 또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계속 가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또 시원해지고 선선해지고 모기들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9월의 첫날 밤도 저희 그론도 함께 다정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주시고요.

네, 여창가곡 개면추 계락청산도 김오라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함께 하시죠.

오늘은 9월의 첫날이죠. 이맘때가 되면 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벌써 9월이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아, 이럴 때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직 뭐 한 것도 없다는 기분 때문에 어쩐지 조급해지기도 하죠.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일 좋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지금 결국 연꽃을 못 보고 지나갔는데 9월에 가을 꽃들은 꼭 챙겨보는 걸 목표로 저도 지금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섬섬옥수님, 내일 김용우님의 용천검 30주년 무대가 우면 맷자락가 돼서 펼쳐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얼마나 멋진 무대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무대 보러 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섬섬옥수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박예리의 항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게리의 항해 듣고 왔습니다. 섬섬옥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브루니님, 계약한 지 이제 딱 2주 됐는데요. 벌써

네, 박수범의 풍년 사계절 물들다 듣고 왔습니다. 이 민요 풍년가를 편곡한 그런 곡이었는데요. 네, 진짜 이제 막 비도 막 많이 오고 막 올해 막뭐 비가 와서 큰일 안 와서 큰일 여러모로 참 농가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네, 모두에게 풍년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린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추석쯤에는

만 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있어요. 젊을 때는 남과 비교도 참 많이 했는데 모두 부질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삶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현명한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유,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 있나요? 내가 내 삶 충분히 사랑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행복하고 멋진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8312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네, 이제 진짜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의 끝곡은요. 아,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긴 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뭐 편안한 밤 보내셔야 하지만 또 국악방송 바로 떠나지 마시고 이어지는 이음 밤 또 만나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해드립니다. 이봉근과 밴드 적벽이 함께하는 이 밤은 길어요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0: 그런데 조수석에 탄 사람이 그 손잡이를 잡을 때 어떤 운전자들은 좀 예민해진답니다. 왜? 내 운전이 별로냐? 이런 생각에 말이죠. 운전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손잡이를 잡는다면 오늘 내가 좀 터프했나? 생각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급출발도 급정차도 없이 부드럽게 모십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1: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안 되겠죠.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안전벨트로 가능한 거면, 예. 그러니까 안전벨트로도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위험이라면 이거 손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부상의 위험만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위험이라면 이거 손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부상의 위험만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차가 이렇게 좀 흔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회전 급회전을 할 때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운전을 곱게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8066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그런가 기분까지 꾸리꾸리하네요. 오늘 할 일은 과감하게 내일의 나에게 살짝 미뤄두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귀찮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라디오 켜놓고 가만히 있기 모드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더 과감하게 다 밀어놓고 퇴근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또 아유 그건 아니지.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에서 바짝 하고 오지. 기왕 퇴근한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 있습니다.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러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기댈 곳 하나쯤은 있어야지. 나 자신한테, 예, 그 휴식 시간한테 완전히 그냥 푹 기대세요. 조규찬입니다. 기댈 곳.

조규찬 씨의 기댈 꽃이었습니다. 나에게 기대라는 노래였는데 노래를 어찌나 흐느적흐느적하면서 부르는지 잘못 기대면 옆으로 흘러내리겠어요. 조심조심 잘 기대야 될 것 같은 노래였습니다. 슛돌이님께서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대요. 준디 30주년 공연 때 축하 영상까지 보내줬던 메시가 메시라서 그런지 은퇴 소식이 더 남다르게 느껴져요.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의

용료가 있습니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1부에 세 글자 퀴즈 같이 풀어보시죠. 제가 짧게 불러드리는 노래 들으시고 어떤 곡인지 맞히시는 퀴즈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가 있죠. 사소한 고민, 어떻게 결정할지 어려운 고민들 받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햄버거 세트 먹을 건데 감자튀김 먹을까요? 양파튀김 먹을까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는데 이체를 할까요? 그냥 현금 뽑아서 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음가족들의 투표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머리 결정 달고 고민 보내주세요. 2부의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넘길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5085님,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나? 생각해보니 해낸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은 4개월 동안

사연 저고리일 수도 있고. 자, 남성 듀엣 네 글자고요. 노래 제목도 네 글자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 노래 불렀더니 어느 목사님이 되게 섭섭해하셨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요.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덕덕궁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정답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이 노래를 제가 불렀더니 목사님이 신부에게는 있고 목사에게는 없냐고 섭섭하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아, 스님 앞에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예, 스님께 그런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0315님, 유리상 제 신부에게 제 결혼식 때 불렀는데 에고 불렀는데 왜요? 에고는 뭐야? 아이고, 뭔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9965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엄마랑 둘이서 집에서 듣고 있어요. 정답은 신부에게 유리상자예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뭔가 느낌이 가수 이름이 신부에게고 노래 제목이 유리상자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문자 보내줘서 고마워요. 8399님, 예, 유리상자 노래를 연달아 들으니 좋은데요. 7331님, 나도 드레스 입어보고 싶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산지 28년이에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같이 사신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다가 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시면 좋겠다. 예. 5784님, 저희 결혼할 때 유리상자 노래를 연달아 들으니 좋은데요. 7331님, 나도 드레스 입어보고 싶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산지 28년이에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같이 사신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다가 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하시면 좋겠다. 예. 5784님, 저희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께서 100년 가약을 100년

모멘텀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망했네.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언니들이 더 쪘을 수도 있고. 예. 1703님, 오늘은 제법 선선하네요. 젊은 시절에 젊은 날을 즐거이 보낼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오늘이 예, 얼마 지난 후에 아유 그때라도 내가 그냥 즐거이 보낼 지혜를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바로 오늘이 예, 얼마 지난 후에 아유 그때라도 내가 그냥 즐거이 보낼 지혜를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매일 밤 2시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이렇게 충분히 즐겁게 보내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달무리 1악장 달빛 들려드립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소리꾼 김주희 씨가 오세요. 이은밤에 두 번째 출연하시는 건데 트로트 경연대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재다능한 분이죠. 내일 같이 만나보시죠. 자, 전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 어떤 노래라도 시가 되는 계절 9월이 열렸습니다. 이 땅의 시인들이 노래하는 9월의 풍경도 다양한 모습인데요.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느 들녘에서 지금쯤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라고 이채 시인은 9월의 꿈꾸는 사랑이란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아라리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 라고 시인은 이어 노래했는데요. 하늘을 우러르며 기다리는 결실, 시인이 노래했듯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를 위해서 이 9월은 아무래도 한층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9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9월의 시작이라서 오늘 산책길에 이 땅의 시인들이 노래한 9월의 풍경 함께 나누어 보셨는데요. 이채 시인이 쓴 9월의 꿈꾸는 사랑이란 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 심어놓은 한 송이, 한 송이의 꿈, 어느 들녘에서 지금쯤 어떤 빛깔로 익어가고 있을까요? 가슴은 온통 하늘빛으로 고운데,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 한층 겸허한 모습으로 내 아름다운 삶이여 훗날 알알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로 오십시오. 라고 시인은 이 9월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신선한 계절 9월이 시작됐는데요. 어떠신가요? 달력이 9월로 바뀌니까 마음도 9월의 빛깔로 옷을 갈아입는 듯 신선하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온통 하늘빛으로 곱다,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이라고 노래한 시인의 마음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9월의 첫날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

기약을 두고 10년을 분주하니 그 모른 백구는 더디온다 하려니와 성은이 지중하시니 갚고 가려 하노라. 조선 중기의 문장가죠. 한강 정구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선공 후사의 정신을 노래한 곡이죠. 남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호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송인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9월에 좋은 날이 있어요. 제 생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청성자진한입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9735님께서 첫 곡 보허사 가야금과 대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창밖으로 잔잔히 내리는 빗소리에 정악대금과 가야금의 고운 선율이 포개지니 마치 비 내리는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잠시 머무는 듯합니다. 여기에 송지원 선생님의 나긋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빗소리마저 하나의 음악이 되는 듯 참 운치 있는 아침입니다. 좋은 방송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운치 있는 음악 감상을 하고 계시네요. 9735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음악도 운치 있지만 9735님 문자도 고즈넉하니 좋습니다. 저도 어제 비 올 때 대금곡 들으면서 한참 마음 풍성해 했었는데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또 1007님께서 9월은 오전 6시 출근 예정으로 알아서 9월에는 국악산책을 다시 듣기로 함께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9월에 오후 12시 30분 출근으로 배정됐어요. 9월도 본방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해요. 스케줄 근무가 변화가 많아서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삶이지만 국악산책과 본방이든 다시 듣기든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초당 뒤에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소쩍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한 해의 풍흉을 소쩍새가 우는 소리로 점치곤 했습니다. 소쩍새를 소치 적다는 소쩍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풍흉을 점쳤다고 하죠. 소쩍새가 소쩍 이렇게 울면 그 다음 해에 흉년이 들고요. 소쩍다라고 울면 소치 작으니까 더 큰 소치를 준비하라는 뜻이라서 그 다음 해에 풍년이 온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죠. 소쩍새 소리 다 들어보셨을 테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풍년을 기다리는 마음이 참 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읽어보겠습니다. 1장 초당 뒤에 와 앉아 우는 소쩍다 새야. 2장 암 소쩍다 샌다 수 소쩍다 우는 샌다. 3장 공산이 어디 없어 객창에 앉아 우는다 저 소쩍다 새야. 4장 공산이. 5장 허구 만우되 울 때 달라 우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초당 뒤에 듣겠습니다. 조순자의 노래 김중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쩍다세야라고 표현한 이유 아시겠죠? 이 풍년이 돼야 한다는 그 마음이겠죠?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초당 뒤에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조순자의 노래였고요. 김중섭의 단소, 최충웅의 가야금, 정재국의 새피리, 구윤국의 검은고, 김응서의 대금, 김종식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빠르죠. 오늘은 아니고 내일 9월 2일이 제가 진행을 맡은 지 7년인데요. 미리 축하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반복의 기술.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 연주에서 반복은 성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글 만나보려고 합니다. 수 없는 반복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치,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행위는 깊은 내공을 요하는 일이라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실증을 내기 마련이고요. 끝까지 반복해서 하는 행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건 마땅한 일이라서 음악 연주의 그 특성을 아는 이라면 반복에 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복의 기술이란 글을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걷기, 양치질, 자전거 타기 등등. 혼자 힘으로 처음 두 발로 서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 뒤에 비로소 당신은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지 못했다면 당신은 오늘 기어서 출근해야 했으리라.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없이 많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잠들 때마다 매번 불을 끈다. 들숨과 날숨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반복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끝난다. 음악에도 반복이 있다. 반복해서 듣거나 연주하는 부분이 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반복도 있다. 어떤 부분은 수천 번씩 반복해야 익힐 수 있고 그럼에도 연주자는 그것을 해낼 거라 100% 확신할 수 없다. 어려운 마디는 연주할 때마다 긴장이 흐른다. 어떤 동작은 몇 년씩 연습해야 자연스러워 보인다. 바이올린에서 올바른 음을 내려면 단순한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연습해야 한다. 한마디로 음악을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연습과 반복은 때때로 지겹고 힘들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뮤지션이라면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알 것이다. 연습 그리고 반복, 피트니스의 경우

번씩이나 반복하고 연습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100%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한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집에서 음반으로 완벽한 버전을 들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라이브 콘서트에 간다. 왜 그럴까? 반복 때문이다. 끊임없는 반복. 팬들은 반복을 사랑한다. 이미 수천 번 들었음에도 콘서트에 가면 매번 그 노래를 또 듣고 싶다. 음악이 원래 그런 것이다. 같은 밴드의 콘서트라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콘서트가 더 마음에 든다. 왜 그럴까? 밴드 구성원도 같고 악기도 같고 정신 상태도 같고 노래도 같지만 역시 다르다. 왜 그럴까? 그것이 반복의 기술이다. 항상 초연만 고집하기 말기 바란다. 초연 때는 아직 연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루틴으로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반복의 기술을 통해 비로소 공연 중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니 연습이 완전해진 네 번째 공연을 보러 가라. 밴드는 더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 악보가 완전히 몸에 배면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수없이 반복한 노래 안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어넣는다. 반복의 기술이여 영원하라. 반복의 기술 만세 만세 만세.

밑도들이 수연장지곡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서 반복의 기술이란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음악가 중에도 자신의 음악 비결이 끊임없는 반복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반복의 중요성.

개척 거우 앞보 승기 전과 떼떼떼나 발소리 돌둥둥 대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불이 번쩍 전지가 떠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에 불이 번쩍 주가 바뀐 한듯 세 번을 불러지니 화염이 종천 공성은 우르르르르르르 불결은 출렁 전선 뒷둥 돛대와 직전 용종할때 노사 옥대 구비 삼팔다리 족판 행장 방어 갑보대가 구레가

하는 소리 여기서도 피그르르르 저기서도 피그르르르 허저 장요 소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전방진 쭉 따라 날지 황계화전 무릅쓰고 쫓아오며 외는 말이 불구롱 보입은 것이 조전이라 도망 말고 실려주거라 선봉대장의 왕계라 호통하니 조조가 황급하여 입은 홍포 훨씬 벗어 군

쫓 자우며 저기 수염 진게 조준이라. 조조가 넋이 없어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던 꽃게탈 양탈 도망을 제 장요와를 급히 쏘니 황게마저 물에 가

부모님께로 도망을 갈지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오면은 나 죽겄다. 여봐라 정우가 추유 노숙이.

0: 이것이 웬일이냐? 어따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머리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 뒤에다 붙여라. 나 죽겄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도망하는 조조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묘사됐죠. 판소리 적벽

야! 짐승이라니! 이 짐승이 도대체 무슨 짐승이냐? 너로 사슴도 아니고 범도 아니더구나. 그럼 어디 한번 물어보자. 네가 노루냐? 아니야. 그러면 사슴이냐? 사슴도 아니야.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내 헤렘이야. 네 이놈!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영장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달라들어 해코지하려는 너 같은 고얀 놈이 어딨느냐? 너 도대체 무슨 짐승이라고 하냐? 옳다, 이제 알겠다. 이놈부터 성현이라면 기린이라고 군자가라면 봉인한다더니 우리 스님 나셨으니 네가 바로 기린이로구나. 응? 기린 또 아니야?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짐승이란 말이냐? 옳다, 이제야 알겠다. 전나라 때 전단이가 손에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야, 야, 잘 쳤다, 어? 잘 쳤다. 야, 그래. 자, 아까는 타령으로 추웠으니까 이번에는 건건 늘어지게 북고리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어떠하냐? 아하, 좋아.

꽃들의 계절로 달려가는 즈음이라서 여전히 바쁘겠죠. 시인의 말처럼 낮아지는 만큼 깊어지는 9월이라 했는데요. 알알이 탐스런 기쁨의 열매를 위해 마음 다독이며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마음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그때요 박흥부가 저기 형인 놀부에게 쫓겨나 근근히 살아가는 뒤 하루는 흥부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걸승으로 댕문전을 당도하니 울음소리가 낭자커날 무슨 연고가 계시오이까? 흥부가 대답하되 권설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운한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다.

하면서 저보고 즐기더라. 하루는 제비 함상에 날아들고 날 흥부가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거각 다 버리고 궁격강촌 박흥부 운막을 찾아더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흑지 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낳았겄다. 먼저 난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에 난 새끼가 날개공부 심쏟아 뚝 떨어져 다리가 잘칵 부러지니 흥부가 명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동여주며 죽지 말고 멀고 먼 말리 강남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짐승일지라.

강남 두견은 조정지 망제라 백조도를 점거를 허겄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 나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내가 주랭나를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 건널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사시로 나로 로나 시로라니라 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않아도 동네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골목 청과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깝고 저렴하고 또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는 청과점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동네 청과점이 반가운 건 한 개, 또 한 봉지, 뭐 한 통씩 내 형편과 식탁에 맞게 살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오늘은요, 우리 동네 과일 가게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볼까 합니다. 복숭아 한 봉지든 포도 한 송이든 뭐 지역 상권도 살려보고 또 무엇보다 내 밥상에 싱그러운 기운 하나를 얹어보는 일. 9월에 아침을 여는데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공주 토속미녀 장타령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이걸제입니다. 싱그러운 기운 하나를 얹어보는 일. 9월에 아침을 여는데 꽤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공주 토속미녀 장타령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이걸제입니다.

복장알만 보면 쭈이 자리를 붙느냐. 의장 주장 댕기다가 아주 진해 장으로

의 청과점 이야기를 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큰 마트도 편리하고 그리고 인터넷 장보기도 빠르고 좋은데 그래도 골목 입구에서 제철 과일 냄새가 살짝 풍겨오면서 가게 주인장이 아유 오늘 이거 달아요 하고 건네는 말 한마디 그런 풍경 단순한 장보기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더 오래 가격표를 들여다보게 되고 상추 한 봉지, 버섯 한 묶음도 집었다 놓았다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동네 청과점은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고 또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부 두 분이 지내시는 집도 그렇고

0: 나 헐 세고 세고 세고 자른다.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공주 토속미녀 장타령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걸제였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다시 반가운 풍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동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미어 도철인들 아니 주랴 천사를 많이 먹여주미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에

0: 언니에게 힘들어 참아 그 예로 공개리까 신봉사 좋아라.
1: 아이고.
0: 감사하오.

신봉사가 저 동양의 유골

아이 안고 돌아와. 보담 덮여 뉘어놓고 아이 자는 틈을 타서 동량 자루 나가는디 삼배전

1부 마무리곡 봉장취였습니다. 풀피리의 오세철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으로 가보겠습니다.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충북 옥천에 위치한 옥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유쾌한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공연 제목은 It's 홈쇼핑 주식회사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대 위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질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이 공연은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55년째 청국장 맛집을 지켜온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홈쇼핑 쇼 호스트인 손녀를 돕기 위해 직접 생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빠르게 돌아가는 홈쇼핑 생방송. 잘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시작부터 일이 터질 것 같은 조합입니다. 이 작품은요. 관객 참여형 코미디 연극입니다. 그냥 객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는 공연이 아니라 무대와 객석이 서로 호흡하면서 웃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형식인데요. 개그우먼 김영희 씨와 이현정 씨를 비롯한 희극인들이 출연해서 특유의 순발력과 재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생방송

계산했거든요. 쌀 한 톨이 귀했던 시절, 그러니 쥐를 잡는다는 것은 나라의 식량을 지키는 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 일제 쥐잡기 운동이죠. 시간 통일했습니다. 1970년 1월 26일 오후 6시 전국 가정에서 일제히 쥐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 있으시죠? 쥐꼬리, 네,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가져가서 실적을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 말이야, 학교 갈 때 쥐꼬리, 응? 가져가 봤냐? 하래비는 쥐꼬리 들고 갔다,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였잖아요. 그렇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묘소된 고양이와 쥐입니다. 연주의 제나 탱고입니다.

가야금 합주곡 톰과 제리였습니다. 연주의 가야금 앙상블 수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검은고와 가야금 이중주 달물입니다. 연주의 동보아케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검은고와 가야금 이중주 달무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동부학회였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때로는 너무 덥고 때로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렵기도 하지만 계절이 존재한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점이 되면 온도를 바꿔주고 색깔을 바꿔주고 소리도 바꿔주고 냄새도 바꿔주고 주변의 풍경과 공기를 바꿔주면서 우리 마음까지 조금씩 바꿔주니까요.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이고 나니까 뭔가 새롭게 채우고 싶은 의욕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이한철의 가을 들었습니다. 가을이란 말이 이제 입에 잘 달라붙는데요. 워낙에 무더웠고 워낙에 끝나지 않

유이스카의 유이스카 축원에 이어서 이유나의 소리로 신묘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가을의 신호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미새님, 한디 목소리의 소리로 신묘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가을의 신호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미새님, 한디 목소리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가을을 느끼는 건 화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여름에는 뭐 더우니까 간단한 기본 화장만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뭔가 선선해지니까 얼굴에 색도 좀 입히고 눈썹도 더 신경 써서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4480님, 한디, 저는 아침에 창문 열 때 가을이 왔구나, 네가 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악당광실의 모여라오에 이어서 고니아 유태평양이 함께한 백제 춤을 춘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을의 신호 2219님 터벅터벅 걸어도 아침 산책에서 땀보다는 기쁜 마음이 송글송글 맺히니 가을이 오나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걸어도 땀이 안 난다. 그러네요 진짜. 오. 파리사인이

0: 전자검은고 됐다 힙하주. 바로 문제 드려요. 검은고는 오른손에 술대를 잡고 왼손으론 괴 위에 줄을 짚으면서 연주하는데요. 이때 왼손에 한 손가락에 가죽으로 만든 골무를 낀대요. 과연 어떤 손가락에 골무를 낄까요? 1번 엄지, 2번 검지, 3번 중지, 4번 약지. 좀 어려워요. 결혼할 때 반지 끼는 손가락 있잖아요. 바로 그 손가락인데.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검은고 연주와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오른손에는 술대를 쥐고 줄을 치거나 뜯고요. 왼손으로는 괴 위에 줄을 짚어서 여러 음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왼손 손가락에는 가죽으로 만든 골무를 끼는데요. 맨손으로 하면 상당히 아프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손가락에 골무를 낄까요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엄지, 2번 검지, 3번 중지, 4번 약지입니다.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죠.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손가락의 노래 듣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비도 오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검은 고 연주할 때 왼손으로는 괴 위에 줄을 짚어서 여러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0: 시청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검은고 팩토리의 연주로 블랙버드 듣습니다.

검은고 팩토리의 연주로 블랙버드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오늘 생일이신 파리사이님 신청곡 듣습니다. 슈퍼스타 미도와 파라솔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이한철의 창호의들인 햇살 2부 첫 곡, 남해성 안향년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휘어능청, 자진 휘어능청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창호의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이 밴드의 멤버 중에서 건반 연주와 보컬을 맡고 있는 조나 닐손이 일단 함께 했고요. 그리고 베이스 연주는 아프리카의 스팅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카메룬 출신으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리차드 보나라는 베이스 연주자인데 그래미상 수상한 경험도 있고 본인의 솔로 앨범도 아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노래도 잘해요. 자, 조나 닐손과 루카스 그리고 리차드 보나가 함께 연주하고 부르는 노래는 커피 브레이크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니까 예전에 굉장히 펑키한 연주에다가 리드미컬한 보컬을 들려줬던 마이클 잭슨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기대 잔뜩 하고 들려드립니다. 조나 닐손, 루카스, 리차드 보나가 들려줍니다. 커피 브레이크.

0: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그 엄청난 물과 토성류가 아래쪽으로 빠르게 밀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영상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0: 그건 뭐 그냥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뭐 판단해서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1: 그러죠.
0: 근데 이게 네팔 참사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도 경고가 있었어요.
1: 아하.
0: 그래서 지금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거기 에베레스트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대한 호수를 생성을 하는데 요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호수의 크기가 점점 아주아주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 호수의 개수도 많아서 그때부터 경고가 나와서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네팔 당국에서 어떻게 뭐 댐을 짓는다든가 뭐 물을 빼낸다든가
1: 예.
0: 요게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1: 또
0: 거예요.
1: 산악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마련인데요.
0: 네.
1: 야, 피해가 이게 계속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0: 예,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1: 예.
0: 뭐냐면 우리는 뭐 빙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다만 아까 한디님이 짚어주신 그 정확한 맥락인데요. 그 골짜기가 있고 산맥이 있고 하면 위에서 와르르 쏟아질 때 대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하가 없어도 뭐 강원도 계곡 같은 거 생각을 해도
1: 예.
0: 물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1: 오.
0: 그리고 뭐 지리산이나 뭐 설악산 이런 유명 명산에 주변에 야영장들 있고 뭐 펜션도 있고 텐트를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면 너무 좋죠. 휴가 보내기도 좋고 시원하고 예쁘고 한데 이제 계곡 상류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까지 발생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순간에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1: 예.
0: 그 위에서 물하고 돌이 엄청난 속도로 떠밀려 내려오니까요.
1: 감당할 수 없는 빠르기잖아요.
0: 네, 그래서 이

0: 스시는 알겠는데 자로는 뭘까요?
1: 요게 원래 명칭은 아니에요.
0: 아.
1: 예. 그 마운자로랑 위고비 요즘에 워낙 뭐 핫해서
0: 네.
1: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0: 그렇죠.
1: 비만 치료제죠.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이 스시 그 초밥을 뜻하는 일본어하고 마운자로 합성어입니다.
0: 오.
1: 그러니까 이 뜻은 일본의 마운자로.
0: 아, 일본에서 사온 마운자로?
1: 네, 그래서 마운자로랑 위고비를 많이 사온다라는 건데요.
0: 예.
1: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불법 반입 건수가 4,150여 건이에요.
0: 근데
1: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요거는 물론 작년과 비교를 하자면 마운자로랑 위고비의 접근성 어떤 이게 더 유행이 커졌기 때문에 적발 건수도 더 늘어나긴 하겠죠.
0: 예.
1: 그런데 해외 구매가 점점 늘어나는 배경에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0: 아, 마운자로를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하는 게 훨씬 싸다라는 거예요?
1: 네. 그냥 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원에 살 거 일본에서 한 7, 8만 원에 사는 거예요.
0: 오. 아니,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1: 정확히는 2.5mg 4주분 마운자로를 소개를 해드린 건데

0: 주셨는데요. 실제로 폭염 사이에 주춤했던 모기가 뒤늦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1: 네, 실제로 제가 8월 말부터 9월 초에 마구 물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엔 정작 그렇게 안 물렸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올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도 올여름 활동하기 힘들었잖아요.
0: 그렇죠.
1: 모기들도 맥을 못 쳤던 거죠.
0: 너무 고온일 때는 모기도 활동을 못 하는군요.
1: 모기가 제일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25도에서 30도라고 해요. 얘네들도 너무 더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날씨

0: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가능성으로 치면은 적진 않아요.
1: 네.
0: 생각해 보면.
1: 와.
0: 그리고 뭐 이 외에도 그러니까 이 조사가 이거 말고도 다른 막 문항들이 많아서 어떤 비매너 행동을 했는가 뭐 이런
1: 예예.
0: 것들을 알아본 거였어요.
1: 아, 예.
0: 호텔 포트로 쌀을 익혀서 밥을 지어 먹었다라는 응답이 있어서
1: 아, 왜 이러는 거야?
0: 요거는 그래도 더럽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긴 하네요.
0: 뭐 쌀을
1: 예.
0: 해서
1: 설거지 잘 했을라나?
0: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1: 예.
0: 이 호텔에서 전기 포트로

0: 네. 뭐 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1: 네.
0: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도 많지만 일단은 집에 가야 그 준비한 것들을 펼쳐놓을 수 있죠. 차표 구하는 일,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1: 네.
0: 이번 열차표 예매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정리해 주신다고요?
1: 예, 올해는 특히나 유념해 주셔야 될 게, KTX하고 SRT, 이 고속철도 통합을 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0: 아, 맞네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0: 네.
1: 돼요. 이미 SRT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 푯말에 다, 그 수서에 가면 SRT라는 글자들이 다 사라졌죠.
0: 사라졌어요.
1: 예. 그래서 문의를 이렇게 영무원한테 뭐 물어봐도 KTX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0: 로고도 이 KTX가 뭐 파란색 계열의 색을 썼고
1: 네.
0: SRT는 붉은 계열이잖아요.
1: 네.
0: 그걸 합쳐서 두 가지
1: 네.
0: 색깔을 다 써서 로고
1: 예,
0: 만들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열차 모양이나 색깔 가지고도 뭐요 색깔 열차도 수서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0: 아하.
1: 많이들 이렇게 써서
0: 예.
1: 헷갈리지 않게들 하셨고 이제 통합으로 시작을 한 건데 자, 이번에 그러면은 추석 열차표 예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추석 승차권에 해당하는 날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차표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교통 약자 사전 예매가 9월 3일부터 4일이에요.
0: 내일 모레네요.
1: 네.
0: 네.
1: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고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한 일반 예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0: 우와, 7, 8, 9, 10, 11일, 5일 동안 일반 예매를 하는 건데요.
1: 예.
0: 평소 KTX 예매하는 날짜에 비하면 굉장히 여러 날 이게 나눠져 있네요.
1: 근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게 9월
0: 오,
1: 7일부터 11일까지가
0: 예.
1: 아무 날이나 들어가서 예매를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0: 그 어떤 날은 수서 출발
1: 예.
0: 열차들, 뭐 어떤 날은 뭐 경부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1: 그 9월 7일에는 ITX 새마을 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고요.
0: 예.
1: 9월 8일에는 경전 강릉 동해 중앙 중부 내륙선 KTX, 9일에는 호남 전라선, 10일에는 수서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기존의 SR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 예.
1: 11일에는 경부선 KTX 예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노선 이용하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그 노선의 예매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렇게 날짜를 적어 주셔야겠고요.
0: 달력에 동그라미 딱 그려 놨다가
1: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진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0: 예.
1: 그 올해 승차권 예매는 그 모바일 앱으로 코레이 플러스라는 앱이 있고요.
0: 예.

0: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랄뉴스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보내드리면서 정경화 고운기회 여러분들의 연주로 둥근 달 휘영청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구세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남원으로 가볼까요?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 공연 2026 하반기 광활루원 음악회가 남원의 대표 명소인 광활루원 완월정에서 펼쳐집니다. 9월엔 10일과 17일 목요일 하루 두 차례씩 오후 2시와 4시에 공연이 열리는데요.

0: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만나볼 수 있는 두 편의 국악관현악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두 무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50회 정기연주회 바르도 달빛축원이 9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달빛 아래에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음악으로 꾸며지는데요. 제의와 축원의 음악으로 위로하며 달빛 아래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천안에서도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제92회 정기연주회 경풍 가문이 9월 11일 금요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우리 음악의 흥을 담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기혜성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태평소 연주자 이승원과 소리꾼 남상일이 특별협연자로 함께하는데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각 공연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000년이란 긴 시간을 흘러온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웬일인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미납니다. 오디세이아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건 아마도 그 안에는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한바탕 울리고 휘돌아 나가는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실 오디세이아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먼 곳에 먼 옛날의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바로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법한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